동도시 따로가니 션두리장 사이낭야 디미댕마세 아이 아카라이데 베라우데 사도르마카딩 가히세 로로링링 자히세 약시 투보 가소야 니야